0: 9:36，马上分享的是节目当中听到的最后一首歌，来自于林志炫，烟花易冷。
1: 那就祝大家周末快乐吧，我们下周见了，拜拜。
0: 拜拜。

庆幸，大地有不止一种族人，神造世人。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초하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0: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규가 전시 중점 대상 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길 미완 정태가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길 공안이 18시간 만에 연쇄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을 해명해 실제 행동으로 군중의 재산 안전을 지켰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8일과 19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진공대는 전시 중점대상 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대는 먼저 연길 1978 문창원 건설 대상 현장을 찾아 예랑빛 그림자 주제 전시관에서 업태 배치와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사전 홍보 강도를 높이고 특색과 볼거리를 깊이 발굴하며 홍보 형식을 혁신해 인지도와 인기를 모아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다 대형 서점 대상, 북카페 역참 대상, 도시회객청 및 진달래 미식회 대상,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진공대는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건설 속도를 다그치며 전문 운영팀과 적극 연계하고 성숙한 운영 모식을 도입해 음식 문화관광 다원화 업태에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도시 문화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 양로봉사중심 건설 대상,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건설 대상, 연길인대 중억경강 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과 양로봉사는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는 민생공정입니다. 후속 운영 관리를 잘하고 의료진과 양로봉사 전문 인재를 충분히 배치해 군중들의 진료와 양로에 대한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쾌속 공공버스 통로 W9간이 이미 개통 운영에 들어갔는 바 진공대는 현장에서 정류소 설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로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로선 운영 배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 대중교통 봉사 수준을 한층 높이며 군중들의 출행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설치는 올해 전성 민생 7사입니다. 학원 명거 기존 주택 승강기 설치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시공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사 품질과 시공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설치 속도를 다그치고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재를 건립해 승강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 사업이 진정으로 군중을 위한 민생 실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응용기술학원에서 진공대는 학교 규모, 전공 설치, 교원 역량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학교 측에서 재반 준비 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응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특색 있는 학원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진공대는 연길 북부대학성 상권 대상과 대화청사 인터컨티넨탈 보코 호텔 건설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추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 조속히 준공 운영에 들어가도록 독촉했습니다. 불화통화종합관리공정대상과 연지파 개조공정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하천재방건설, 재방보강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홍수방지 사업을 항상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위험방지 의식을 높이고 높은 수준으로 홍수방지시설 건설을 추진해 류역의 홍수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길시 북부전민건강체육중심 건설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진공대는 투자 수익 계산을 잘하고 시장화 운영 기재를 적극 도입하며 전민건강체육경기활동 등 다원화 봉쇄를 확대해 경기장 종합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도 호나도로 연길 구간 평안부터 민주 구간 공정과 연길시 중환로 학교 건설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대상 상황 소개를 청취하고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상급의 자금 지원을 쟁취해 대상 건설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공대는 또 연간 생산량이 8,000톤에 달하는 복합지 생산선 건설 대상과 맥주병 뚜껑 생산 가공 공장 건설 대상, 도매궁 생산선 개조 대상 현장을 찾아 투자 규모,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기업이 대상 건설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노력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버팀목이자 핵심 지탱입니다. 연길 발전 실증에 입각해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 대상과 민생 대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각항 사업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이 실제로 정착되고 효과를 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연계하며 대상 추진 과정의 걸림돌과 난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기획과 비축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과 자금 투입 방향에 맞춰 기반 시설, 산업 승격, 민생 보장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사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의 실행 가능성, 부합도와 성숙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혜택을 발전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상인 박용걸, 부시장 해문파, 김은희, 엽규빈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전환승격은 전통산업이 신질생산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수단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책임회사는 지능화 확장건설 대상에 의탁해 생산설비 교체와 청정에너지 대체라는 두 가지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지능설비에 힘입어 1인당 생산액이 50% 향상되고 공장 건물 옥상 분산식 태양광 발전 대상도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1년에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녹색 개조 성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본토 기업은 성급 녹색 공장 대열에 성공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업 생산 작업장에 들어서면 새로 도입한 지능 설비들이 질서 있게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전선 공업의 지능화, 녹색화 개조 발걸음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기업은 2천만 평방미터 보장상자 지능화 확장 건설 대상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3,854만 원으로 만여 평방미터의 표준화 생산 및 창고 공간을 건설해 공장 구역의 생산 배치를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1,080만 원을 투입해 생산 설비를 갱신하고 자동화 지능 설비 37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과 고급 고객의 생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로 소량 생산, 개성화 주문 제작 등도 가능하게 해 전자상 거래와 문창 설계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매 포장 제품마다 도안과 문자를 차별화해 주문 제작할 수 있어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설비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생산 효율과 주문 납품 효율도 따라서 제고됐고 일선 노동자들도 설비 운영 보수와 제품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 능수로 전환됐으며 1인당 생산액은 50% 향상됐습니다. 대상이 생산 능력에 도달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지 담배 산업과 제조업의 포장 부대 보장 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산 작업장이 지능화 승격을 실현한 동시에 공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경제도 함께 가동됐습니다. 기업은 성급 녹색 공장 건설 표준에 따라 180만 원을 투입해 자체 발전 자체 사용 잉여 전력 전력만 공급 방식의 태양광 발전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공장 구역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판에서 생산되는 청정 전력을 작업장 생산에 우선 공급해 화력 발전 전력 소모를 줄이고 해마다 48.6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생태와 경제가 협동 발전하는 혁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회사 마케팅 총감독 뇌천호는 국가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에 호응해 성급 녹색 공장 신청에 성공했고 탄소 라벨 표식을 획득했으며 저탄소 공급업체 인정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소모 감소, 저탄소 배출 감소, 녹색 순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1: 8월 18일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원만히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된 대표단은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획득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1위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대회보다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연된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풍상상을 수상해 경기 성적과 정치 문명에서 두 가지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체육 도덕 풍상상을 받은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대회 깃발 인계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연변 조선족 자

0: 난 특색 음식과 간식들의 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고,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와 대학교 창업자들도 독창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연결 야간 경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장터는 큰 장터 더하기 작은 장터의 이중 운영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큰 장터의 활기찬 생활 정취를 살리는 동시에 특색 작은 장터의 정교함과 창의성도 갖췄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기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의 새로운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본에 따르면 미완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이어지며 무료로 개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연결시 미바 미완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는 앞으로 부동산 주제의 장터 주관을 선보이고 체험놀이와 민속공연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시기별로 알맞은 주제 활동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 8월 18일 시공안국 의란파출소는 왕무련쇄 주택침입절도 사건 관련 재물 집중반환 의식을 가지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증한 전부 장물과 금액을 피해 군중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군중의 재산 안전을 지켰습니다. 장물 반환 현장에서 사건 담당 민경은 사건 수사 과정을 통보하고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와 도난 물품 명세를 대조한 뒤 되찾은 카메라와 손목시계 등 사건 관련 재물을 돌려줬습니다. 군중들은 파출소에 높은 사건 처리 교류를 찬사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기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군중 최 선생은 의란 파출소에서 사건을 해명하고 재산 손실을 만회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뢰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란 파출소는 평안촌 여러 촌민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연속 4건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군중의 재산 안전이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파출소에서는 즉시 주시 일체화 경찰 업무 기재에 의탁하고 군중의 리익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사건 처리 리념에 따라 형사 수사대대 기술 중대 민경들과 연동해 세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방문 조사와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자 왕모를 특정했습니다. 시공안국 의란파출소 민경 장천기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담 수사조는 18시간의 연속 수사 끝에 외지로 도주하려던 범죄 혐의자 왕모를 검거했으며 범죄 혐의자는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범죄 혐의자 왕모는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민경 장천기는 광범한 군중들이 집을 비울 때 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마당과 출입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귀중품을 잘 보관하고 수상한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3: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 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 다닙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니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0: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 주차공간 구입, 관리비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북경에서 인테리어 비용 목적의 공제금 인출 새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는 적법한 인테리어 부가가치세 령수증을 제시하면 령수증 금액의 50%까지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단일 주택당 최대 25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0년 인출 간격을 설정하고 인테리어 기업의 자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해 자금 사용을 더욱 규범화합니다. 안휘 회북은 주민들이 주방 욕실 개조와 전체 주택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제금을 한 번에 받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것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남 천주는 최근 주차공간 구매, 관리비 납부 등 사유로도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모든 신규 업무는 전부 온라인 경로를 개통해 업무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섬서 연안은 최근 겨울철 난방비, 주차공간 및 창고 매입 등 일상적인 주거 비용을 전면적으로 아우르는 7가지 새로운 인출 상황을 1차적으로 출시해 현지 가정의 안정적인 상시화 주거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목욕할 때 안 좋은 두 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하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

는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후나 고온 날씨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온몸의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바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건의는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바로 씻지 말아야 하며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인과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할 때는 소독용 세정용품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소독 물티슈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하며, 적절한 균총은 피부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벤잘코늄 염화물 등 소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적으로 깨지고 접촉성 피부염을 쉽게 유발해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5살 여자아이가 50g 금괴를 삼킨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긴급 당부합니다. 네, 일전 수도의과대학 부속 수도하지 못했고, 결국 긴급히 수도아동의학센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때는 환아가 이물을 삼킨 지 이미 6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복부 기립 X선 촬영 검사에서 금괴가 환아의 위강 내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응급실의 통지를 받은 후 소환외과는 즉시 소화관 이물 응급처치 녹색 통로를 가동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수술 준비가 갖추어지기까지 여러 단계가 긴밀하게 이어졌고, 분초를 다투며 수술을 위해 복귀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수술 중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금괴는 환아의 위강이 남아있었고, 조작 공간이 매우 좁아 조금만 부주의해도 소화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집게로 이물을 안정적으로 집은 후 생리적 관광을 따라 천천히 균일한 속도로 빼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길이 4cm, 무게 50g의 금괴를 온전히 꺼내어 소화관 출혈 및 천공 위험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수술 후 환아의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불편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찰 후 회복도 양호했습니다. 소화관 이물은 아이들의 의외 상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응급질환으로, 생선 가시, 뼈, 단추형 배터리 등 작은 물건부터 장난감 부품, 장신구 등큰 물건까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무심코 삼키는 이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물을 잘못 삼킨 후에는 밥덩어리 꿀꺽 삼키기, 식초 들이켜기, 억지로 삼켜 넘기기 등 민간요법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물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소화관에 더 깊은 위치로 밀어넣어 점막 손상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천공이나 대출혈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즉시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밀려 이물이 움직이거나 2차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둘째, 이물의 성질을 판단합니다. 이물이 날카롭고 부식성이 있으며

크기가 비교적 큰 경우 아이에게 복통, 구토, 삼킴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즉시 응급 내시경 처치 능력을 갖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골든타임 내에 내시경 최소 침습술로 제거하면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심각한 합병증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관심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본 적도 있는데요. 조언과 참견의 차이 잘 아셨죠?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롭게 사는 법이란 무엇이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만 들여다보면 결국 이용만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이 없거든요. 지나간 건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하며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혜롭게 사는 법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소풍 구조 바람 보내드립니다.
1: 소풍입니다.
2: 소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소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정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판례가 틀렸습니다.
3: 네.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도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장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돈을 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돈을 버는 사람이라고요? 예. 이 선생님도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그래요.
2: 목도리 좀 벌어보자고.
3: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 네, 네.
3: 여보세요, 여보.
1: 네.
3: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그냥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말은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야.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
1: 어?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게 쓰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거기 돌겠군.
2: 우리 도착. 아, 네,
1: 시작합니다.
2: 아, 정말 이거 찜맛에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전부 다 불어로 나가서 반갑지라는 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하고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다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서 남자들한테 해반도 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를 박이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단체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한 스무 살이 시집까지 갓 딸이도 스무 살이.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대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낮은 애도 아니 김수단이 아예 딸이 단체를 한다서 아, 낮은 애로서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단이라는 건 공사를 제때 밟고 가는가? 짜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제 제때 해라.
3: 계세요!
2: 연진이.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디다.
3: 아이, 그런데 어차피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그게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거긴 어찌랍니까?
2: 저, 짜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볼까나 이 집에서 대형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제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공부할 수 없을 수는 없고.
3: 얼쏠쏠쏠.
2: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가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됐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 야, 야.
2: 내 문제니까.
3: 야, 아, 야, 그것도 불새로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어.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얘네 자기 상담값, 바보 상담값.
3: 야?
4: 아이고, 세기 상관이지, 어떻게 가부 상관이지는 게.
2: 네 살 딸입니까?
4: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손도 뜨거만.
2: 제가, 촌수라는 게 영세 낳지.
4: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따뜻하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야. 아, 그런데 생기 속에서 자꾸 제 전혀 하고 다 어찌나 받겠다는지 될 수 있어.
2: 예.
4: 네, 사거든, 여자 쪽에. 야야,
3: 이거 알아줘야 되지, 야.
5: 아, 가만 있어. 보자, 내 전이 저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구 여기 있는가?
3: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2: 예.
3: 어우,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오란데.
2: 예.
3: 야, 야, 그래, 야.
2: 예.
3: 그럼.
2: 예.
3: 야, 내 인박 봐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2: 이제. 그래,
3: 야,
2: 그래.
3: 꼭 같이 와요.
2: 예, 예,
3: 야, 야, 야, 야.
2: 더 웃으라도 안 맞다. 다섯 번째 사람의 청소관은 그렇게 큰가 봐, 내 부장이래. 나는 우편 배달부예요. 그냥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이거지.
1: 뭐니뭐니 해도 지직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자고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데 1년은 마찰이다 1년 마찰이. 근데 어찌가지 집 생각나는데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말을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도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 좀 뽀뽀르거든.
2: 빨리 말았어, 빨리! 어디 왔는가?
1: 내 노래를 내 말을.
2: 야!

0: 我就完蛋。
1: 赶着那车呢，他当心情接呢，他当心情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운 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도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2: 이제 뭐 아이들은 그 둘러보는데도 안내게 한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가서도 뭐.
1: 아니 뭐 하나 나가서 부천해가지고 고민한 자 잡아먹게 했나 같았지.
2: 아무튼 이제 남편은 우리 뿌리에 들리더니 아 그나고 나가니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가. 아 빨리 가자. 아이 그때 그래 내 말을 기다려.
1: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2: 소리를 듣는데 동네 듣는데.
1: 무슨 일이야 지금. 간만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
2: 이게 저렇게 나왔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슨 무슨 왔다 갔다 정말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2: 어디 나네 불고불게 남이다 남자 왔다 갔다 그럼
1: 어디 남자 왔다 갔다 어디 어?
2: 성광남
1: 뭐 성광남에?
2: 예
1: 이야 이 일만 이래 그 법원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진짜 정말 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강여명 말로 왔다 갔다
2: 제발 이리서 갔었던
1: 뭐 제일 멀리서 왔다고
2: 아니 멀리니까 되게 남의 생각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얘기는 말하고 보러 가는 거 뭐하나
2: 간질한다 그래
1: 뭐 그 집 빨리
2: 광남이
1: 뭐 똥이 야 이러면 마누라 뭐 박씨를 바꾸는 게 와 아저 똥꺼네 바꾸듯이 안 살아
3: 말이야.
4: 야,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3: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어야 누구인가?
3: 야 이게 알바래 이게. 야 69년도 강일의 집초 영호.
1: 예. 야, 야 이제 좀 옳게. 야 오래간만이다.
3: 예, 일단 아바이 됐어 이게.
1: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지켜까지 내려갔던
2: 안녕하십니까
4: 야야야 여기 와
1: 오지
2: 야
4: 왜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1: 어 그래 나는 뭐 완공하다
4: 반갑다 반갑다
1: 어지 무슨 일?
4: 어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1: 아야 네 금이는 나의 얼마비래 이제 아주 첫돌 시신
4: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사장년에 잔치를 다 세내라
1: 어?
2: 정말 쏜다 뿌려 미끄러지게
1: 예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돌아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4: 아 어떻게 말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
4: 좋지
1: 감사합니다
2: 지금 아까 내 나이에야 했음들
1: 아 내 20상 띵겠다 20상
2: 사람 그렇게 말씀
1: 아이고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몽땅 그대로 좀 써가 다 붙여보냈는데
2: 어째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1: 아, 내 양백육십 양백육십 표라고 그래
2: 그래
1: 한 200명 오겠지
2: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1: 250원짜리 뜨겠다
2: 그러니까 1, 2, 2, 한 사람 100원씩 그래 2만 원래
1: 그렇지 그러면 야 그 술값하고
2: 예
1: 아, 다 구해 되지 뭐
2: 그래 뭐
1: 만 원 당당 벌게
2: 그래 또 얼마짜리 소리 쳤대 무슨 거겠네 자꾸 또 오고
1: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
2: 어
1: 야 여기 있구나
2: 그만하면 되지 무슨
1: 유병거리야
2: 유병거리라고 그돈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1: 어디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2: 녹이
1: 그 독창 배웠죠 남자 자식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게 하이 독거이쇼 독거이쇼 하이
2: 어때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아서 가겠다.
1: 이래저래.
2: 난 그 사람 옆에 앉았어. 아이, 그래. 내보다 고백한 게 있지 뭐.
1: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2: 이거나.
1: 어제 뭐를 했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집 갔을 때 내 그 홍중토마를 줄 때 근무입니까? 아, 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냐면은 저 오늘 내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되는데 생일 청사 위치입니다. 예,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오겠다, 오겠다.
1: 연구이다.
2: 이건 무기인데.
1: 어디 연구 아바나 모른다 싶은데요.
2: 야, 무슨 거야?
1: 어서, 뭐, 어서, 어서, 이리 와요. 말해.
2: 아.
1: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어디?
2: 그 아바를 어떻게 알길래? 아,
1: 전번에 내 길을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2: 그랜 게.
1: 그 아마 신분증 아니겠어.
2: 그랬었던
1: 거. 그랬었다고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 하면서 알려주더라 봐.
2: 아바님이 어디
1: 생겼지?
2: 그 머리를 딱딱딱 해봤으면 좋겠다.
1: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릴 적은 뭡니까?
2: 늙이 됐지.
1: 아, 예. 대체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의 생일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2: 야, 난 그 아버지 꼭 보다 했는데, 난 그걸 알려야지. 어떻게 온도.
1: 아니야, 야,
2: 이거.
1: 아니, 이거 잘 했는데. 옆에 자꾸만 해설책도 다 해줬지.
2: 야, 야.
1: 그래.
2: 그래서 보다 했는데.
1: 좀 듣다 버리래.
2: 아니, 이랬구만.
1: 아, 온돌이라.
2: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누구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
1: 아, 전번에 우리 집 와서 온돌 수비하던 나그네 말 어디서
2: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1: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 주더라 말이야.
2: 그거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 되게 전화해달라 했지.
1: 어?
2: 이 뭐든지야.
0: 바쁘신
4: 했다니까
1: 찾아와가지고.
4: 아, 일단 와야지.
1: 예, 예, 예.
4: 야, 야, 야.
1: 저,
4: 어, 이게 어째 이렇게.
2: 예?
4: 내 지내 일찍이 왔다니까?
1: 아, 아, 아, 이제 곧 올겠다.
2: 예.
1: 아, 자, 먼저 잘 가고 싶어요?
2: 예, 되게 된다.
4: 아, 야, 그래, 그래.
2: 여기 그, 어머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4: 야, 야, 그래지.
2: 수루 딱 세대 말했어.
4: 그래지.
2: 여기가 먼저 잡수었어. 내 잡수다 했어.
1: 예, 내 전화 지금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2: 그래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 6시 다 되는데 어때 손님이 있어요?
1: 글쎄 6시에 시간이 다 되는데 어떻게
2: 하는 거지?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다 예약 하던데 내 말 아이들 뜬게
1: 좀 가만히 있는 거 혼자 끝내
2: 이거 봐
4: 어때?
2: 이거
1: 봐 아이고
2: 언제 벌써 다 온다
4: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삶만 먹고 체력구나 에이,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1: 예, 예, 그렇습니다.
4: 야, 야, 야.
1: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2: 어, 자기! 우리 죽상도 다 움직였지. 저 보도나 대답하면 고맙단 소리 나듯이. 내 말은 절대 아니지. 좋은 생각도 없어. 이제 오겠는데 뭐든
1: 때리고
2: 룩이 다 움직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더니 내 말은 안 들었지. 그나저나 전에 체질 먹을 날 내놓았어.
1: 어디 당신 아이 줄게.
2: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1: 어? 나도 당신 받아낸 내가 돈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렸니.

0: 여보게.
1: 정말 웃기도 물지도 못하네.
2: 좀빡질래.
0: 네, 정말 상세방 아까는 지났던 거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를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0: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두다. 이것이 뭡니까?
2: 예, 옳은 말 하겠습니다.
3: 사람이 한번 화나면 정말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 참자 참자 하면서 결국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산물인을 새겨야 합니다. 화날 때는 입을 다물고 말은 한번 뱉으면 못 주워 담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욱하는 순간에 모든 걸 잃을 때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시간이 답을 알려준다. 감정은 지나가게 두고 분노는 나만 망가뜨립니다. 차분함이 결국 승자가 되고요. 참마준 만큼 복이 찾아옵니다. 큰 사람은 감정 조절이 가능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산물인 세 번만 잘 넘기면 사형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냈다면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가요? 네, 소통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글로 마음을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도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 지금도 열심히 더 청취를 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바탕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 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0: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확보해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윤 작사 황상룡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1: Gloomy Sunday with shadows I spend it all.
0: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명안실에서 나오자 도명이 형제가 윤희 앞을 가로막았다. 한 남자는 보통 체구에

0: 수염을 대충 깎은 40대 초반의 아저씨였고, 다른 한 남자는 겨우 20살 정도의 반반한 얼굴을 한 학생 차림이었다. 어린 형사는 자라에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네왔다.
1: 우선 먼저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유니 씨도 사건 현장에 있은 걸로 알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준호 집에 도착한 시간과 떠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유니 씨는 준호와 태민이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유니 씨가 떠나기 전에 준호와 태민이가 싸웠습니까?
0: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얼굴을 돌려 명란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준호가 누워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준수는 묻다 말고 진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1: 혹시 실어증에 걸린 건 아니겠죠?
2: 좀 더 지켜봐야 해.
1: 상황을 보면 수사가 어렵겠는데요. 먼저 루나 쪽에 가볼까요?
0: 루나는 명란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충격이 심했던 모양인지 아까부터 구찌 쇼퍼백을 포메에 부둥켜 안고 두 무릎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1: 많이 놀라셨죠?
3: 네? 네.
1: 무슨 일로 준호 집에 갔어요?
3: 나보고 선물을 가져가라고 해서.
1: 무슨 선물이요?
3: 잘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줄 거라고 하던데.
1: 준호 집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죠?
3: 저녁 6시쯤요.
1: 루나 씨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3: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생일이었어요.
1: 생일? 평소에 준호하고 가깝게 보내세요?
3: 대학 동창이에요.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1: 준호는 외과라고 들었는데, 루나 씨는요?
3: 전 신경외과예요.
1: 그렇군요.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세심한 사람이라 하던데, 생일로 설정하다니 뜻밖이네요.
3: 저도 설마했어요.
1: 그 다음 준호를 발견한 거예요?
3: 네. 준호가 피멋에.
0: 루나는 목이 메어 뒷말을 잇지 못했다.
1: 비밀번호.
3: 죄송해요. 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후기 얘기하면 안 될까요?
0: 진위는 그만하라고 준수한테 눈짓했다.
1: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집은 어디예요?
3: 디즈니 부근.
0: 루나는 일어나 서너 발짝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윤희보다 충격이 더 심했던 모양이었다. 옆에 있던 진위가 얼른 부축하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자정이 가까워 준수와 진위가 공항국에 도착하자 태민의 부모와 변호사가 그들을 이워싸며 다그쳐 영문을 물었다. 진위는 손등으로 턱수염을 쓱쓱 비비더니 설명을 했다.
2: 사망자 준호는 윤희의 남자친구입니다. 나이는 29살, 의학 박사고요. 저녁 무렵에 친구 루나란 분이 준호 집에 갔다가 칼에 찔려 죽은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사망 시간은 오후 3시에서 6시, 경기에서 아드님의 지문이 채취됐습니다. 오늘 오후 태민이가 준호를 만났고 현장에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호동되며 달아나는 모습도 찍혔고요. 준호의 핸드폰에는 태민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태민이가 만회하지 못할 행동을 한건 아닌지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혐의라는 범주였기에 구체적인 건 검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진실과 증거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요. 저희들도 공정성과 원칙을 철같이 지킬 겁니다. 그럼, 태민이는 구속 중이었지만 성질머리는 여전했다.
1: 수사에 응하여 주세요.
2: 시끄러!
1: 당신은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건 본인이 진술이 없이 현장의 증거만으로도 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의적인 충고예요.
2: 충고?
0: 순간 태민이는 준호의 충고가 떠올라 잠시 주춤해졌다. 태민의 저촉 심리가 수그러지자 준수는 그 틈을 치고 들어왔다.
1: 준호의 핸드폰에 당신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란 무엇이죠? 그게 싸우게 된 계기인가요?
4: 그건 나도 잘 모르는 일이야. 난 그저 궁금해서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고 거기에 간 거라고.
1: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호 집에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한간 사람도 아닌데. 혹시 무슨 일을 저질러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4: 아, 없다고!
1: 사건 현장에서 준호랑 단둘이 있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0: 태민이는 신문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혀 또다시 퀭한 눈빛으로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오후에 발생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천장에 투영해 보았다.
4: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준호가 카운터에서 방울 도마도를 썰고 있었어. 난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절반 써냐고 물었지. 요리 식습관이라나? 별난 사람 다 본다 싶었는데 소파에 앉으니까 테이블 위에 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거야. 손잡이에 봉황이 새겨져 있었거든. 하도 좋아 보여서 특별 주문한 거냐고 물었고 그는 옳다고 대답했어.
1: 윤희가 떠난 후에는요?
4: 그 집에 낡아 빠진 축음기가 있었는데 꽤 분위기가 나는 거야. 음악을 좋아하느냐는 얘기에 난 어중간하게 대답했지. 그랬더니 음악은 술과 같다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이 있다는지 하면서 내 인생을 논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뭐 자유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난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욕이 나갔어. 그놈도 화나는지 주먹으로 나를 때렸고 나도 뚜껑이 확 열려서 주먹질했지. 그 자식은 완전 미쳤어. 날 죽이려고 칼까지 집어들고 달려드는 거야.
1: 봉황이 새겨진 칼을 그래요?
4: 아니, 그 싱크대에 있던 칼이야.
1: 현장에서는 한 자루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4: 무슨 소리야? 두 자루야.
1: 그럼 준호가 칼을 들고 달렸는데 왜 맨손으로 싸웠어요? 정당 방위를 한다 해도 같이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한 자루가 더 있어야 하잖아요.
4: 아, 집어들 시 없었어. 순간적이었다고.
1: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현장 보고에 의하면 두 사람이 싸움을 한 흔적이 꽤나 남아있었어요. 더욱이 당신은 문을 열고 달아날 때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죠. 허둥대다가 넘어지기까지 하고 카메라로 확인했거든요. 사람을 찌르고 나니 긴장했던 거죠.
4: 아니라니까!
1: 거짓말 마세요. 현장에는 피가 묻은 칼이 발견돼 있어요. 손잡이에 당신의 지문도 남아있고요. 봉황이 새겨진 그 칼 말이에요. 수많은 셰프들이 최상급 명품 브랜드로 여기는 요리 칼이기도 하지요. 이름은 네너희.
0: 준수와 진위는 아침까지 신문을 하고 쉴 새도 없이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갔다. 넘어진 걸상, 깨진 유리잔, 벽에 뿌려진 와인, 대량으로 흘린 피. 당시 준호는 창문과 테이블 사이에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복부에는 칼에 찔린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흉기는 그 옆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침실에 들어가 보았다. 주름 하나 없이 개어진 이불과 침대, 정연한 스탠드 탁상, 차곡차곡 정리된 옷장. 진유는 조금 주춤해졌다. 먼지 하나 없는 새하얀 변기통 때문에 부자연스러웠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공간에 서 있는 자체가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졌다. 이번엔 서재로 발길을 옮겼다. 문과 창문을 제외한 두 벽에 천전까지 높게 뻗은 책장이 놓여있었다. 호두색 서가에 빽빽이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은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그들을 압도했다. 역시나 이런 환경에 습관이 안 되는 모양인지 그들은 서재에서 도로 나오고 말았다. 별다른 단서가 없자 부근의 스타벅스에 들렀다. 진위는 아메리카노, 준수는 카페 모카로 시켰다. 단 거 좋아해?
1: 체력이 모자란지 단 게 땡겨요. 형사님은 쓴 거 좋아해요?
4: 나한텐 이게 어울려. 누구는 약 같다고 하던데.
1: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마셔야죠. 원액 말이에요.
4: 원액?
1: 네.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를 타면 카페 라떼가 돼요. 같은 양의 우유 거품을 더 넣어주면 카푸치노가 되죠.

0: 그리고 그 위에 휘핑크림을 얹고 초콜릿 시럽을 넣어요. 그럼 모카가 돼요. 내 것처럼.
1: 진우는 준수가 혹시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들었다. 또 부러지네. 평소에도 그래?
0: 네, 분명하고 조리정연하고 절차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혼란스러운 거 싫어해요. 그나저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요?
1: 자네는 어떠한가? 처음 참가하는 수사.
0: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1: 자넨 머리가 좋아서 이내 따라올 거야. 몇번 월반했나?
0: 두 번. 준호한테는 못 비기죠. 그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되려면 네댓 번은 월반해야 될걸요.
1: 학년을 올리뛴다는 자체가 능력이지. 근데 사건 과정은 관찰이나 추리도 중요하겠지만, 끝에 가서 뭐가 중요할지는 그때그때 다르거든. 똑부러지는 정확한 맛으로 커피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야.
0: 지문이 남겨진 흉기만으로도 살인죄는 충분하죠.
1: 극할 한호로 충분해. 그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0: 뭐가요?
1: 살인 현장. 아, 너무 깨끗해. 경험으로 보면 좀더 지저분하고 끔찍해도 괜찮은데, 딱 필요한 증거들만 남았잖아.
0: 수사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긴 태민이가 흉수라고 판단하는데 우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죠.
1: 조사에 의하면 준호는 성격이 차분하고 리성적이라던데, 태민이는 준호가 먼저 때렸대. 칼까지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더니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야. 뭐 사람이 화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0: 태민이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칼이 두 자루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한 자루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1: 그것도 봉황이 새겨진 거. 남자가 웬 봉황이지?
0: 녹음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들 사이 모순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태민이 아니라면 또 누가 있을까요?
2: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속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주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 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라는 일부의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걷고 일했는지 알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작은 모습과 단서를 통하여 전체의 상황이나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평소의 습관만 살펴보아도 그가 처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을 때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속담이 관찰의 지혜와 노력의 교훈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지혜를 읽을 수도 있고, 부지런함이 복을 불러온다는 격려의 말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족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웬글이야 대통령에 취임한 버커 언드라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우리나라 외자 완종화 조치가 정밀하게 효력을 발휘하면서 외자 유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에콰도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시가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학습 교양에서 실질적인 효과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19일 버커 언드라시에서 촉전을 보내 그가 웬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웬그리아는 새 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웬그리아의 전통적인 신세는 유관 역사를 들어간다고 비유했습니다. 수교 70진을 내 양국은 시종일관 상호 존중 평등 상대 호의 상생의 리념을 견지해왔으며 제 분야의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버커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고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웬그리아의 신시대 전촌 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순환을 통해 전 세계에 자원 요소를 유치해야 하며 기존의 우량 외자를 남겨두는 동시에 더 많은 고품질 외자를 유치하여 무역과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안정세로 돌아서며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새 산업과 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투자 강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구조가 한층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100년 초콜릿 브랜드의 최초 몰입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업하여 상해 회해로 상권의 상징적인 외자 최초 매장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브랜드 그룹 관리층 구성원 마이클 슈필러는 우리 초콜릿 마스터 수업은 인증 예매가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국가 개혁 개방 시험지로서 중국 상해 자유무역 시험구 림항 신구는 제도 혁신 분야에서 과감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돌파를 이루어내며 많은 외자 기업의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림항신구 관리위원회 금융무역처 2급 주임과원 장영은 림항신구는 5개 자유, 하나의 편의 제도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개방 확대 사업 포치를 확고히 관철하여 외자 허가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의 허가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포와 유전자 치료, 혁신 약품 등 신흥 분야로의 외자 기업의 진출을 집중 유도하고 전사슬 개방형 산업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중국만이 비로소 현대화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습근평 주석은 국제공상업계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표하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 정책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 진출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외자 유치 대성으로서 강소성은 외자 진입, 연구개발, 류통, 협력 전사슬 봉사를 최적화하고 외자 인수합병, 지분 투자, 리윤 재투자 등 다원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소성의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95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외자는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무청 외자처 류소회 처장은 우리는 2026년 전성 외자 안정, 우수화 촉진 행동을 전개하여 새 프로젝트 유치, 외자 수준 제고, 중점 프로젝트 보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외자 본부 육성 정책 수정을 조속히 가동하고 외자 연구개발센터 수입세 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아 상시화된 정부 기업 소통 기제를 완비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응용시장, 완비화된

0: 산업 생태계, 풍부한 혁신 전경을 갖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광동성 심수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한 외자 기업은 올해 들어 현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국 지역 은홍방 총경리는 상반기까지 800여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는데 주로 심수는 물론 광역 도시권 연구개발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무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혁신 생태의 상호 에너지 부여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은 제조 기지에서 혁신 원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설 외자 기업 수는 5.3% 증가했고, 외자 유치 규모는 4,021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근 4,800개에 가까운 외자 기업이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외자의 고품질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호조세를 보이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양호한 추세에 입각하여 중국은 외자 유치의 새로운 우세를 한층 더 조성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무부 외자사 맹화정 사장은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봉사업이 융합화, 디지털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무하고 생산성 봉사업의 전문화, 고급화 확장을 촉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품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고급 인재의 도입을 편의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문 우리강 총리가 19일 복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일가도로 노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우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일가도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세범 총수석은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중국 일가도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일가도로와 함께 两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를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광물 자원, 경제 무역, 민생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两국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되어 에콰도르 각 각축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더욱 기뻐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노바 대통령은 중국은 일가도르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좋은 도시라고 표했습니다. 일가도르는 중국과 함께 两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광업, 기반시설, 농수, 산업 등 분야에서 호혜상생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오종룡이 접견에 참고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제 위원장이 8월 19일 오전 북경에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무 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에콰도르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 친선 교류를 강화하여 입법과 감독, 국정 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을 좋은 봇, 좋은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

0: 있습니다. 학습 교양에서 광동성 심수 씨는 초대 도시의 청년 집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청년들이 기술 향상과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갖는 수요를 중점에 두고 당과 군종, 동사센터를 기반으로 공익성과 보편성을 갖춘 야간 학교를 조성해 기술 훈련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전구, 복전가도는 심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설문조사와 좌담, 교류 등의 조사 결과 현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차별화된 학습 수요에 주목하여 현지에서 분충 분류에 따른 AI 과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루조 90회 개강하고 요인수로 6,100명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심수시민 진상은 자신은 늘 감을 잡지 못해 잘 헤매곤 했는데 우리에게 AI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이 전교된 이래 심수지 전역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문제만 168개를 점검 정리했으며 현재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수지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 정설련은 우리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교육하며 민생의 필요를 묻는 자세를 견제, 고용, 소득 증대, 교육, 의료, 주거 보장 등 대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공봉사 수준을 높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발전 촉진과 민생 혜택이라는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속하자 씨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일선으로 깊이 들어가 민심을 살피고 민생 우려를 풀어주도록 이끌어 학습 교양 성과를 기층 사무관리의 실효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방로 보행거리는 현재 대표적인 특색 관광거리입니다.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음과 기름 연기 등도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시장관리, 도시관리,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함께 꾸려 상인의 영업과 주민생활을 총괄 조정했으며 도로변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야시장 영업구역을 새로 제정하고 기반시설을 승격 개선했으며 영업시간을 규범했습니다. 상인 료안원은 지금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교행이 전교된 이래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 씨는 실질적인 민생사무 3,500여 건을 일체적으로 추진 처리했습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석하자 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하옥 군은 우리는 민생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신변의 관심을 받는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대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인공지능 분야의 용어 토큰은 중국어로 사원이라 불립니다. 최근 광동성 최초의 토큰 경제 전용 금융 상품인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모델 호출로 발생하는 토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짜 돈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봅니다. 광주의 한 해외 AI 단편 드라마 제작 유통 전문 기업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량검은 회사의 가장 큰 운영 지출은 컴퓨팅 파워와

토큰의 호출 비용이라며 해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의 회수 기간은 8개월이 걸리지만 컴퓨팅 파워 구매 대금 등은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유동자금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중국은행 광주 지점에서 500만 원의 종합 신용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량금은 은행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토큰 소비량이 새로운 신용 증빙으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 과거 영업 실적을 보거나 공장 건물 담보나 자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큰 대출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기 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이 인정해 주어 더 빠르게 더 많은 한도와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덕분에 컴퓨팅 파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중국은행 광주 지점은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은 기존 신용 대출 모델을 탈피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량과 소비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가치, 컴퓨팅 파워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토큰 정산액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기업의 최대 3년, 최고 3천만 원의 신용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광주 지점 부총경리 리류라는 토큰 대출의 핵심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 소비를 눈에 보이는 신용 근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류란 부총경리는 기존의 신용 대출 모델이 매출과 담보물을 중시했다면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과 소비량, 토큰 정산액 등 업계 특성과 밀접한 핵심 요소를 신용대출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5개 기업에 약 2,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의 혁신 상품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전통 수석 경제학자이며 상해 금융발전연구실 집행주임인 동희묘는 컴퓨팅 파워 사용량과 같은 데이터가 은행 신용체계에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은행이 유형 자산 담보 중심에서 디지털 경영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동방성 달서현의 드넓은 초원 깊숙한 곳에서 울란광산의 한 현지 직원이 기자를 폐기된 우물가로 데려가 특별한 수호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우물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우러는 암컷 독수리가 오랫동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목축업자였던 이 직원은 기자에게 암컷 독수리는 우리가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물가에 들러 새끼 독수리들이 무사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우물 하나가 새끼 독수리들의 보금자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현지 목민들이 이 초원을 함께 수호하고 있음을 증견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은 이 폐기된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중철자원그룹이 몽골국에서 전액 출자한 신흥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산은 중국이 몽골에서 전액 출자한 단일 지하 광산입니다. 현재 몽골국 국토의 70% 이상이 다양한 수준의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과 축산업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생태 환경이 취약한 초원 지역에서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어떻게

0: 총형시킬 것인지는 시급한 실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철자원 신흥회사의 집행리사 공명사는 최근 몇 년간 이 회사는 광산 주변 10여 개의 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몽골국 정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산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식생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회사는 루게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십 헥타르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미광회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과 충전 채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이 울란 광산에 도입되어 몽골 광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 선광 공장 구역에는 전면적인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물 사용의 폐쇄적 순환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선광 공장 공장장 근손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순환수입니다. 처리된 물은 미광 저장소에서 다시 선광 공장으로 이송되어 사용되고 사용이 끝난 물은 다시 미광 저장소로 돌아가는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광 저장소의 용량 압력을 줄이고 환경오염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1,1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몽골국 국적 직원의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기업은 또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 기재를 구축하여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취업 통로가 확대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울란 광산 린근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 강치무거는 기자에게 그녀의 두 자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목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양털 깎기, 젖소 차규가 일상 업무였는데 울란 광산에 입사한 뒤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압력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울란 광산이 주최한 식수 녹화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몽골국 림업국 오윤사나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복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는데 관련 성과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면서 몽골국과 중국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

0: 전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권륜산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남경대학살을 남경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2: 토지를 살리고 인민군대 강군 건설을 축소판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군사련에서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연대가 발행하고 계승하는 하나의 정신적 노선자가 되었습니다.

0: 양쪽 사전에 일상 훈련에서 그 높은 책임감을 보였다. 몇 년째 집단 군으로부터 강군 흥분 선봉견으로 포장받았습니다. 정보와 강군에 의해서 양군 사련은 이미 전환 승격의 선봉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양근사의 전우였던 양덕성 노인이 수십 년 만에 연대를 찾은 정경을 담았습니다. 보병 양덕성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날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장비였습니다.
1: 너무 흥분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전우들과 생사 리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연대 양근사 동지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과학기술 강군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근사련의 무기장비는 승격과 신구 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일찍 2002년 양근사련은 여단 개편을 통해 전군 최초의 경기계화 보병 부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양근사련은 단각 보병에서 합성 보병으로 전환했습니다.
2: 저는 주의 1조 좌측, 2조 우측, 합차구 기동미 지터병을 끝.
0: 연대는 보병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계승하며 실형 장비 운영 기능을 열심히 련마하도록 장병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새로운 화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모으고 난제를 공략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끊임없는 자아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분발 진퇴하고 있습니다.
1: 노련장에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전투 선언은 강조직에 대한 장엄한 서약이고, 또한 어떤 임무와 어려움에 부딪히든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여웅 선언을 실천하면서 모든 고난을 제치고 승리를 받아오도록 연대 모든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오늘날 양근사련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지만 답장서 돌격하고 선두를 달리는 정신은 여전히 하나의 신념으로 우리내렸습니다. 여웅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양근사련 장병들은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강군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빛나는 업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강군은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강군에서 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금정 총서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 人民军队胜利就胜利，彰显了革命纪律的伟大力量。人民军队素以纪律严明著称于世，自创建之日起。 就把革命的坚定性、政治的自觉性、纪律的严肃性结合起来，统一意志，统一指挥，统一行动，千军万马有令必行，有进必止，攻如猛虎。

0: 这座山正是由于有了建立在高度政治觉悟基础上的革命纪律，将士们哪怕冻饿交加，也不拿群众一针一线，哪怕烈火焚身，也岿然不动，直至付出生命，哪怕身陷绝境，也坚守站位，慷慨赴死。
1: 방금 들으신 것은 습금평 주석이 중국 이민 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관자, 립정에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0: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륜산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매주마다 국경 지역의 여러 구역을 탑사하는 쿠자이리 누얼 아브라는 도중에 목민의 집을 방문하고 로인들의 혈압을 검측하거나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메모해둡니다. 1996년생인 아브라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툼슈크시 카르길리크 제2목장 3년 당지부 부석입니다. 2018년 석자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동학들이 도시에 남기로 했지만 아브라는 자신의 지원서를 내고 3년으로 돌아와 민병수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국경을 지켰다며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발밑에 딛고 선 땅이 모두 조국의 땅이라며 국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비준을 거쳐 여성 민병 분대를 창설한 후 아브라는 초대 분대장직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브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등을 열심히 배웠고 또 순찰 업무에 진력했습니다. 여성 민병 분대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이미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습니다. 곤륜산 순찰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갈돌이 가득한 황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얼음 강판,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순찰하던 중 대원 레즈 왕구리 다우티가 얼음 강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는 재빨리 대원을 구출한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서서 길을 열면서 대원들에게 자기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대원들은 10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의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목민 마우라 아이즈 마이티 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브라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즉시 응급 장비를 갖춘 후 대원들을 이끌고 빙상 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은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는 즉시 응급 처치를 한 뒤 로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결국 로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우라 아이즈는 목축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여성 민병 분대는 밤낮이 따로 없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민병 분대의 순찰 로정은 이미 5,000km, 순회 진료소는 무게로 4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 건강 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곤륜 자매꽃 사적 강연 6번, 민족 단결 등 각종 행사 20여 차례 개최한 여성 민병 분대는 국경 최전선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서류관은 전시 설명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일본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관이 7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해설문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남경대학살이라는 표수를 남경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관을 관리하는 나가사키시는 이 같은 변경은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과 주류 교과서와 일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서 철증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른바 사건이 아닌 학살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유지인사들은 이번 조치는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사회의 또 한 번의 퇴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관은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중심지와 동남쪽으로 150m 상거했습니다. 제3 전시실에 위치한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대형 연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연표에 12월 남경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고 밝히고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중을 검문하는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올해 67세인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이사장 사키야마 노보루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개관한 이 서류관은 개관 전부터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사키야마에 따르면 서류관의 취지는 남경대학살, 731 부대, 일본 침략군 위안부 등 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관 전 보수파 의원과 우익단체의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남경대학살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성에 진입하는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진보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원들은 남경성 진입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시민을 학살지로 몰고 가는 영상의 캡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개관 후 일본 우익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고 수백 대의 가두 선전차를 동원해 나가사키 시청과 원자탄 폭발 서류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에 결성된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은 서류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그에 관련 문자와 영상 자료를 서류관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익 세력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 대표 와타나베 마사미스 등이 서류관을 직접 찾아 관장에게 전시 중인 남경대학살 어구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계속해 나가사키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키야마가 속한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등 20개 단체는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원자탄 폭발 전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남경대학살 표현을 유지할 것을 나가사키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키야마는 나가사키 전 시장인 이토 이치오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 이치오는 나가사키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줄곧 호소해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나가사키시는 서류관 운영 심의회의 전시갱신 설계안 중간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는 표현을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관련 조정은 즉각 여러 진보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올 2월 열린 서류관 운영심의회에서 한 일본 민간 대표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담화하는 전시는 세계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시 정부 사이트의 서류관 전시 관련 의견함은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지탱한 시민제보를 선별해 게재했습니다. 현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남경사건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남경사건은 명백히 중미 정부의 선전이며 외국인과 학생 관객이 많기에 더 이상 역사적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 등등 터무니없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시 관련 부문은 남경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이라는 해설문을 갱신할 때 문부과학성이 심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련 표현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관 운영심의회가 전시갱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남경대학살 표현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와타나베 마사무스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발전위원회 미사장 후지타 다카타게는 우익 세력이 여러 가지 구실을 이용해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운영심의회에 침투했다고 까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경대학살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이자 일본 침략전쟁의 성격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종료 81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사키시가 서류관 전시갱신을 빌미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침략 성격을 부정하는 남경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나가사키시는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갱신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색 전시실의 변경폭이 가장 컸으며 향 정면을 차지했던 일충전쟁과 태평양전쟁 연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전시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몇 안 되는 공공시설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마저 이렇게 함락된 것을 두고 사키야마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부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류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불주식위원회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운수 통근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여객운수중심에서 연길 안도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요에 따르면 연길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길 중심버스역이고 출발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결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위원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000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리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위원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규제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규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은 역경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판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기업 자체의 발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썸 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오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이제 다음 네 이제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퇴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는데 대신 금요일 오늘이 한가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직장 생활 10년 차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뭐 직장 생활 10년 차든 네또 얼마가 됐 어떤 간에 주말은 다들 반기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뭔가 딱히 주말 계획이 없어도 금요일 퇴근길은 마냥 누구나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동생 계약 준비를 해주러 나가야 합니다. 학용품이며 여러 가지 계약 준비를 제가 준비해줘야 하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물건들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요. 시간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또 둘이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서로에게 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주말에 등산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점심 잠깐 나가서 걸었는데도 아직은 덥더라고요. 벌써 가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계절이 네, 등산하기에는 딱 좋은 네,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마냥 더운 것도 더운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뭔가 이 계절에 느낄 수 있는 또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실컷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또 이제 보내시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은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생각이고 깊은 걱정은 감정을 갈아먹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참견은 자기가 아는 채 하며 방해를 하는 것이고 관심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본 적도 있는데요. 조언과 참견의 차이 잘 아셨죠?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롭게 사는 법이란 무엇이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똑똑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걸 아는 사람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지 않고 욱해서 말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한 박자 쉬고 그 뒤에 말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마음이 상하면 이긴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의 무시가 더 강한 무기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 희생하며 참지만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만 되려다 보면 결국 이용만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이 없거든요. 지나간 건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하며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혜롭게 사는 법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또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1: 아, 도대체 무슨 풍이냐?
0: 네.
1: 돈풍이 붕이다, 돈풍.
0: 네. 시간 좀 되니까 물론이지요.
1: 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0: 네.
1: 참 이상하게도 예.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돌을 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0: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돌을 도는 사람이라고요?
1: 예.
0: 이 선생님도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그래요.
0: 목도리 좀 걸어가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0: 네, 네, 네.
2: 아, 여보세요?
1: 네.
2: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2: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0: 예, 그냥 아니,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걸어보라고?
0: 네.
1: 어떻게 말은 알돌을 버느냐?
2: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2: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0: 어떻게 쉬는겨? 응?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2: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잘 준비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알아볼까?
2: 거기 보겠군.
0: 그러셨죠,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 기분하게 못 살겠다. 오늘 무슨 일 전부 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라는 학교 동서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화는지 정말 모르겠다. 다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아, 그러고서 남자가 있을 때 해방도 그림에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필요하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있지.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한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그 딸이도 스무 살이. 그건 맞고 딸이 행복할 때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니 나중에 다니 김초단이 아예 딸이 잔치란데서 아, 나중에 또 시내 있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단이라는 건 공사를 제때 밟고 가는가? 짜장하면 자꾸 시기. 모르겠다, 이제 제때 해라.
2: 계세요!
0: 영민이.
2: 죽는다, 집에.
0: 죽으신다.
2: 아이고야, 이꼬마냐, 이꼬마.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0: 오랜만인데, 예.
2: 야, 정말 오래간만요. 오래간만요.
0: 예. 어디다. 예.
2: 아이, 그럼 저 집이, 집이 이렇게 썰려나가?
0: 어? 어, 집에
2: 나가네.
0: 그게 농촌에 갔습니다.
2: 농촌에?
0: 예.
2: 어디라고요?
0: 그 짜가 시켰습니다.
2: 이제 왈까나 이 집에서 대학을 제대로 하는구만.
0: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서 공부할 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야, 내가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됐지.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잔치를 하게 됐어.
0: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2: 아이, 이게 한다는 말이지. 야, 그것도 불새로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어.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0: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기 상담가, 가부 상담가.
2: 야, 아이고 세기 상담이지, 특히 가부 상담이는 게.
0: 네 살 딸입니까?
2: 야, 아니야. 저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추고 나면.
0: 제가 통수라는 게 영태나
2: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아주 하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야.
0: 어, 그런데 생기 쪽에서
2: 자꾸 제 전혀 하고 아, 어찌나 바뀌었다는지 될 수 있어.
0: 예,
2: 사거든, 여자. 여자 쪽에. 야, 야.
3: 아, 가만 있어. 보자, 내 전에 저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알지? 여기 있는가?
2: 응,
3: 여기 있구만.
2: 자, 됐어! 이 봤어?
0: 예.
2: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꼬란데!
0: 예.
2: 야, 야, 그러게.
0: 예.
2: 그럼. 내 인박 받은 놈들 가만히 있겠다.

0: 저도 풍가가 내고 다니는 나는 우편 배달도 해. 내 나중에 귀신 보내기 잘했지. 나중에 아이 엄마가 해야지.
1: 걔는 머리머리 해가지고 지직부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1년은 맞잡이다 2년 맞잡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데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말을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가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한도 다 살봐서 그저 그 높은 산 얼굴도 안 뽀뽀르거든.
2: 몸딱 그대로 좀 써가 다 붙여보낸 거.
3: 어째 손님 긁지 마요, 어머니가.
2: 내가 양대.
1: 160, 260 평을 버렸다.
0: 그래.
1: 한 900명 오겠지.
0: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몇 살이야?
1: 250원 짜리 뜨겠다.
0: 그러니까 1, 2, 한 사람 100으니까
1: 그래.
0: 2만 원이네.
1: 그렇지. 그러면 야, 술값하고
0: 예.
1: 아, 다 거의 되지 뭐.
0: 그래 뭐.
1: 만원 당당 벌게.
0: 그래 또 벌어진다 말이. 머리 컸대. 문제밖에 안 돼. 자꾸 또 오고.
1: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가 찾아본다고.
0: 여기 끌 거. 그만하대지 무슨.
1: 유행거리야.
0: 유행거리라고 돈 이름 같은 게 녹이길래.
1: 어디 유행거리라고 모르는가?
0: 녹이.
1: 그럼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런 걸 잘 모르나게. 하이 독보이쇼 독보이쇼 하이 헤이. 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지 전에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0: 이거 봐, 요새 쓰다 되는 게 어때 손님이
1: 나이 없는데. 그 세금 세수가 다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그래, 내 손님이

0: 이 오늘이 참 마음 먹고 체력고 말아야.
1: 사장 부장님 게 벌써
0: 가지고. 에이,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1: 예, 예, 예.
2: 자,
0: 가세요. 야, 야,
1: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덜게주다 이것이 뭡니까?
1: 예, 얼마나 좋겠습니다.
4: 사람이 한번 화나면 정말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 참자 참자 하면서 결국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참물인을 새겨야 합니다. 화날 때는 입을 다물고 말은 한 번 뱉으면 못 주워 담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합니다. 욱하는 순간에 모든 걸 잃을 때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시간이 답을 알려준다. 감정은 지나가게 두고 분노는 나만 망가뜨립니다. 차분함이 결국 승자가 되고요. 참마준 만큼 복이 찾아옵니다. 큰 사람은 감정 조절이 가능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산물인 세 번만 잘 넘기면 사형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살아가면서 참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냈다면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선아의 해피라디오 이 시간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네, 소통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글로 마음을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도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 지금도 열심히 더 청취를 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인옥입니다. 네, 가끔은요,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해서 어딘가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든 생물처럼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이 울적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시작된 우울함은 또 다른 우울을 낳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언젠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감정선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것 또한 네, 지금 나의 문제이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유 가수의 노래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한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주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 갑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네, 참 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자 했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지, 네,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해왔다면요.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네,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요.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숲이 되려 하지만 누군가는 숲을 이루는 작디작은 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숲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집 살구나무.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네, 소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우편함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개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누군가는 우편함 속 이야기를 전부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편함 밖으로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꼭 닫아놓습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여줄지 말지는 주인 마음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속의 내용을 궁금해할까요? 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의 우편함이 영영 안 열릴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김송림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나만의 눈사람.

네,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요, 꽁꽁 묶어 넣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눈물로 번져 알아보기 힘든 슬픈 기억도 괜찮고요. 상처로 찢겨서 꺼낼 엄두도 못 냈던 아픈 기억도 괜찮습니다. 네, 그저 이렇게 가득 찬 우편함을 열어서 조금씩 흘려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게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을 나의 이 우편함 속에 채워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대 가는 길에.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디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쓴 작품입니다.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이든.
1: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하이든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 하이디. 사람은 누구나 글을 배워야 돼. 선생님은 남자분이지만 매우 친절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때 로텐마이어가 돌아왔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아이가 왔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제반 스티안과 터미네이터에게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로텐마이어의 기분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자 제바스티안이 클라라의 휠체어를 밀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디는 제바스티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제바스티안이 묻습니다. 내 얼굴이 이상한가요? 아저씨는 피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이디의 말에 로텐마이어는 성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하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게 아니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드문드문 앉자 제바스티안이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하이디는 자기 앞에 놓인 흰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가져도 돼요? 하이디가 물었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텐마이어를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로텐마이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디가 재빨리 빵을 주머니에 넣자 제바스티안은 하이디의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이는 식사 시간 동안 웃거나 말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앉아있는 사람이 식탁에 놓인 음식을 집어들 때까지 그 옆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그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이상하다는 듯 제바스티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개 더 가져도 돼요? 제바스티안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손에 들고 있는 접시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접시는 그 위에 내려놓고 물러가세요. 로텐마이어는 하이디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디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식사나 그 밖의 예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인들을 상대하는 법, 아가씨를 부르는 법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번 시작한 로텐마이어의 잔소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인에게는 함부로 말을 거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인을 부를 때에는 이것 봐요라든가 당신 또는 터이네테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이디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몹시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델하이드, 알았지? 잘 기억해도? 로텐마이어가 말을 끝냈을 때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이미 잠들었어요. 클라라는 지금까지 식사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로텐마이어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바스티안과 토이네테는 잠든 하이디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로텐마이어의 신경젤. 이튿날 아침 하이디는 아주 커다랗고 폭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긴 커튼이 늘어져 있는 넓은 방에는 꽃무늬 소파와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세면대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하이디는 자기가 클라라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텐마이어가 늘어놓던 잔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하이디는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을 보기 위해서 재빨리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들은 모두 너무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이디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디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터인 에테가 얼굴을 내밀며 말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클라라는 벌써 일어나 기다리고 있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하이디를 보고 반갑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하이디. 클라라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럭저럭 무사히 끝났습니다. 공부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밖을 내다보고 싶을 땐 어떻게? 창문을 열면 돼. 클라라가 재미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창문은 안 열리던데?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내 힘으론 열긴 힘들 거야. 제발 스티안에게 부탁해봐. 곧 열어줄 거야. 이 집에서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이디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치히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은 거시적 조정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과정에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실속 있게 추진됨에 따라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투자와 무역 협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현재 국제 국내 경제 성세에서도 중국도 경제 발전에서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다소 증가되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영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위험과 도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전진 도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치를 강구해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이미 현현됐거나 현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경제체로서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시장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작은 못이 아니라 넓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 광풍폭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광풍폭우가 휘몰아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광풍폭우는 작은 못을 뒤집어 엎을 수는 있어도 바다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광풍폭우가 몰아쳐 지나가도 끄떡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밤하늘에 갓난 신고를 겪어오면서도 중국은 끄덕없이 제자리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큰 힘을 들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 경제는 틀림없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궤도에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틀림없이 전진 도상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틀림없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국 믿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도시마다 그 나름의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강을 등지고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장애는 오랫동안 중국의 개방적 기풍을 선도해 왔습니다. 장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체의 개방 품격, 개방 우위, 개방 조치와 기밀이 연관되었습니다. 상해에서 근무하던 기간에는 상해에 있어서 개방이란 중국에 있어서 상해 개방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개방 혁신 포용은 이미 상해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품격은 신시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에서 상해 등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신규 리만구역을 신설하고 상해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원활화 측면에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모색하도록 경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을 더욱 많이 쌓을 것입니다. 둘째, 상해 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 혁신판을 개설하고 등록체제 시범을 실시하며 상해 국제금융센터와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할 것입니다. 셋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지지하고 이를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발전 리듬을 적극 실행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더욱 높은 기점에서의 개혁심화와 더욱 높은 차원에서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건설, 경진기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워랑호 대만구 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중국 개혁개방의 공간적 배치를 보완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주최하고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입박람회로서 중국의 독창이 아닌 여러 나라의 합창입니다. 나는 귀빈 여러분이 홍교 국제경제무역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의 새로운 방법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자유무역체제와 다자간 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개방형 세계경제를 함께 건설하며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진하고 인류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속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은 하나의 의미만 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각도로 해석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 역시 두 가지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속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얼마 전 동네 도시락 가게에 음식 조문을 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들여오고 해가 저물 때까지 손님을 맞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바닥은 단단해지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생활이 차츰 안정되고 넉넉해졌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발바닥이 두터워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걷고 움직이며 힘든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결국 먹고 살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선조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속담이 잘 어울리는 광경을 자주 만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쉽지만 매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차츰 안정과 여유를 만들어갑니다. 눈앞의 힘듦을 견디고 꾸준히 노력하면 든든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 속담이 잘 보여줍니다.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는 또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음을 비교 이르기도 합니다. 발바닥이라는 일부의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걷고 일했는지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작은 모습과 단서를 통하여 전체의 상황이나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 평소의 습관만 살펴보아도 그가 처한 환경과 마음가짐을 짐작할 수 있을 때 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의 속담이 관찰의 지혜와 노력의 교훈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파악하는 지혜를 읽을 수도 있고 부지런함이 복을 불러온다는 경려의 말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나 작은 모습으로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게 될 때 오늘 배운 속담 발바닥이 두터우면 백가죽도 두텁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의 첫 내용은 주택공제금에 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 여러 도시에서 주택공제금 최적화 조정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제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 주차공간 구입, 관리비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북경에서 인테리어 비용 목적의 공제금 인출 새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는 적법한 인테리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제시하면 영수증 금액의 50%까지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단일 주택당 최대 25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0년 인출 간격을 설정하고 인테리어 기업의 자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해 자금 사용을 더욱 규범화합니다. 안휘 회북은 주민들이 주방 욕실 개조와 전체 주택 인테리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제금을 한 번에 받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것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남 천주는 최근 주차공간 구매, 관리비 납부 등 사유로도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모든 신규 업무는 전부 온라인 경로를 개통해 업무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섬서 연안은 최근 겨울철 난방비, 주차공간 및 창고 매입 등 일상적인 주거 비용을 전면적으로 아우르는 7가지 새로운 인출 상황을 1차적으로 출시해 현지 가정의 안정적인 상시화 주거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목욕할 때안 좋은 두 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하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후나 고온 날씨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온몸의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바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건의는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지나친 온도 차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바로 씻지 말아야 하며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할 때는 소독용 세정용품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 세정제, 소독 물티슈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하며, 적절한 균총은 피부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벤잘코늄 염화물 등 소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적으로 깨지고 접촉성 피부염을 쉽게 유발해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5살 여자아이가 50g 금괴를 삼킨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의사는 이렇게 하라고 긴급 당부합니다. 내일 전 수도의과대학 附属 수도아동의학센터 소화내과 내시경팀은 금괴를 잘못 삼킨 지 6시간이 된 환아를 위해 위내시경 이물 제거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이 5살 여자아이는 집에서 부주의로 금괴를 삼켰습니다. 금괴는 질감이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무게감도 있어 소화관에 남아 있으면 위점막을 쉽게 긁어 상처를 내고 심지어 천공이나 대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환아의 보호자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두 응급 위내시경하 이물질 제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긴급히 수도 아동의학센터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때는 환아가 이물을 삼킨 지 이미 6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복부 기립 X선 촬영 검사에서 금괴가 환아의 위각 내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응급실의 통지를 받은 후 소화내과는 즉시 소화관 이물 응급처치 녹색 통로를 가동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수술 준비가 갖추어지기까지 여러 단계가 긴밀하게 이어졌고, 분초를 다투며 수술을 위해 보귀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수술 중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금괴는 환아의 위강이 남아있었고 조작 공간이 매우 좁아 조금만 부주의해도 소화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집게로 이물을 안정적으로 집은 후 생리적 관광을 따라 천천히 균일한 속도로 빼냈습니다. 전체 과정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길이 4cm, 무게 50g의 금괴를 온전히 꺼내어 소화관 출혈 및 천공 위험을 성공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수술 후 환아의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불편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찰 후 회복도 양호했습니다. 소화관 이물은 아이들의 의외 상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응급 질환으로 생선 가시, 뼈, 단추형 배터리 등 작은 물건부터 장난감 부품, 장신구 등큰 물건까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무심코 삼키는 이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물을 잘못 삼킨 후에는 밥덩어리 꿀꺽 삼키기, 식초 들이켜기, 억지로 삼켜 넘기기 등 민간 요법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물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소화관의 더 깊은 위치로 밀어넣어 점막 손상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천공이나 대출혈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즉시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밀려 이물이 움직이거나 2차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둘째, 이물의 성질을 판단합니다. 이물이 날카롭고 부식성이 있으며 크기가 비교적 큰 경우 아이에게 복통, 구토, 삼킴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즉시 응급 내시경 처치 능력을 갖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골든 타임 내에 내시경 최소 침습술로 제거하면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심각한 합병증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엔 7월 초하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전시 중점 대상 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결 미완정터가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결공안이 18시간 만에 연쇄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을 해명해 실제 행동으로 군중의 재산 안전을 지켰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8일과 19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는 전시 중점 대상 건설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대는 먼저 연길 1978 문창원 건설 대상 현장을 찾아 예랑빛 그림자 주제 전시관에서 업태 배치와 운영 준비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사전 홍보 강도를 높이고 특색과 볼거리를 깊이 발굴하며 홍보 형식을 혁신해 인지도와 인기를 모아 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다 대형 서점 대상, 북카페 역참 대상, 도시회객청 및 진달래 미식회 대상,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진공대는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건설 속도를 다그치며 전문 운영팀과 적극 연계하고 성숙한 운영 모식을 도입해 음식, 문화관광 다원화 업태에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고 도시 문화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건설 대상, 양로봉사중심 건설 대상,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건설 대상, 연길인대 중억경강 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건설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과 양로봉사는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는 민생공정입니다. 후속 운영 관리를 잘하고 의료진과 양로봉사 전문 인재를 충분히 배치해 군중들의 진료와 양로에 대한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쾌속 공공버스 통로 W9간이 이미 개통 운영에 들어갔는 바 진공대는 현장에서 정류소 설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로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로선 운영 배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 대중교통 봉사 수준을 한층 높이며 군중들의 출행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설치는 올해 전성 민생7사입니다. 학원 명고 기존 주택 승강기 설치 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시공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사 품질과 시공 안전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설치 속도를 다그치고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재를 건립해 승강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 사업이 진정으로 군중을 위한 민생 실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응용기술학원에서 진공되는 학교 규모, 전공 설치, 교원 역량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하고 학교 측에서 재반 준비 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응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특색 있는 학원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진공되는 연길 북부대학성 상권 대상과 대화청사 인터컨티넨탈 보코 호텔 건설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추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 조속히 준공 운영에 들어가도록 독촉했습니다. 불화통화종합관리공정대상과 연지파 개조공정대상 현장에서 진공대는 하천재방건설, 재방보강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홍수방지 사업을 항상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위험방지 의식을 높이고 높은 수준으로 홍수방지시설 건설을 추진해 류역의 홍수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길시 북부전민건강체육중심 건설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진공대는 투자 수익 계산을 잘하고 시장화 운영 기재를 적극 도입하며 전민건강체육 경기 활동 등 다원화 봉사를 확대해 경기장 종합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도 호나도로 연길 구간 평안부터 민주 구간 공정과 연길시 중환로 학교 건설 등 대상 현장에서 진공되는 대상 상황 소개를 청취하고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상급의 자금 지원을 쟁취해 대상 건설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공되는 또 연간 생산량이 8,000톤에 달하는 복합지 생산

0: 천 건설 대상과 맥주병 뚜껑 생산 가공 공장 건설 대상, 도매궁 생산천 개조 대상 현장을 찾아 투자 규모,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조회하고 기업이 대상 건설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에 들어가 효과를 보도록 노력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적인 버팀목이자 핵심 지탱입니다. 연길 발전 7층에 입각해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 대상과 민생 대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각항 사업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이 실제로 정착되고 효과를 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앞장서 연계하며 대상 추진 과정 내 걸림돌과 난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기획과 비축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과 자금 투입 방향에 맞춰 기반 시설, 산업 승격, 민생 보장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사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의 실행 가능성, 부합도와 성숙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혜택을 발전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당의 부속이며 시장인 김봉,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학빈,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장인 박용걸, 부시장 해문파, 김은희, 엽규빈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전환승격은 전통산업이 신질생산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책임회사는 지능화 확장건설 대상에 의탁해 생산설비 교체와 청정에너지 대체라는 두 가지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지능설비에 힘입어 1인당 생산액이 50% 향상되고 공장 건물 옥상 분산식 태양광 발전 대상도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1년에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녹색 개조 성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본토 기업은 성급 녹색 공장 대열에 성공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업 생산 작업장에 들어서면 새로 도입한 지능 설비들이 질서 있게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전선 공업의 지능화, 녹색화 개조 발걸음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기업은 2천만 평방미터 보정상자 지능화 확장 건설 대상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3,854만 원으로 만여 평방미터의 표준화 생산 및 창고 공간을 건설해 공장 구역의 생산 배치를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1,080만 원을 투입해 생산 설비를 갱신하고 자동화 지능 설비 37대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과 고급 고객의 생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로 소량 생산, 개성화 주문 제작 등도 가능하게 해 전자상 거래와 문창 설계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매 포장 제품마다 도안과 문자를 차별화해 주문 제작할 수 있어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설비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면서 생산 효율과 주문 납품 효율도 따라서 제고됐고 일선 노동자들도 설비 운영 보수와 제품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 능수로 전환됐으며 1인당 생산액은 50% 향상됐습니다. 대상이 생산 능력에 도달하면 연간 생산액 5천만 원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지 담배 산업과 제조업의 포장 부대 보장 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산 작업장이 지능화 성격을 실현한 동시에 공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경제도 함께 가동되었습니다. 기업은 성급 녹색 공장 건설 표준에 따라 180만 원을 투입해 자체 발전 자체 사용 잉여전력 전력망 공급 방식의 태양광 발전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공장구역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판에서 생산되는 청정전력을 작업장 생산에 우선 공급해 화력발전 전력 소모를 줄이고 해마다 48.6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생태와 경제가 협동 발전하는 혁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책임회사 마케팅 총감독 뇌천호는 국가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전략에 호응해 성급 녹색 공장 신청에 성공했고 탄소 라벨 표식을 획득했으며 저탄소 공급업체 인정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소모 감소, 저탄소 배출 감소, 녹색 순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0: 8월 18일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원만히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대 대표단은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획득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1위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대회보다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연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풍상상을 수상해 경기 성적과 정치 문명에서 두 가지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체육도덕 풍상상을 받은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대회 깃발 인계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1: 8월 18일 저녁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을 주제로 한 미원장터가 연길 1978 문창원 북쪽 관광객 봉사중심 주차장에서 개정해 도시의 밤에 짙은 생활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개정 첫날 현장에는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졌고 QR코드 추첨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습니다. 장터 밖에는 가위바위보로 무료 식사권 따기 등 체험놀이를 통해 상품권 등 경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특색 음식과 간식들의 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고 문화창의 수공예 창작자와 대학교 창업자들도 독창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연길 야간경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장터는 큰 장터 더하기 작은 장터의 이중 운영 모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큰 장터의 활기찬 생활 정취를 살리는 동시에 특색 작은 장터의 정교함과 창의성도 갖췄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기 촬영 장소와 공공 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차원의 새로운 야간 소비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아본에 따르면 미완장터 행사는 10월 7일까지 이어지며 무료로 개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연길시 미바 미완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는 앞으로 부동안 주제의 장터 주관을 선보이고 체험놀이와 민속공연 등을 성시적으로 진행하고 시기별로 알맞은 주제 활동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8월 18일 시공안국 의란파출소는 왕무련수의 주택침입 절도 사건 관련 재물 집중 반환 의식을 가지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증한 전부 장물과 금액을 피해 군중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군중의 재산 안전을 지켰습니다. 장물 반환 현장에서 사건 담당 민경은 사건 수사 과정을 통보하고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와 도난 물품 명세를 대조한 뒤 되찾은 카메라와 손목시계 등 사건 관련 재물을 돌려줬습니다. 군중들은 파출소의 높은 사건 처리 효율에 찬사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기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군중 최 선생은 의란 파출소에서 사건을 해명하고 재산 손실을 만회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뢰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란 파출소는 평안촌 여러 촌민들로 부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연속 4건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군중의 재산 안전이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파출소에서는 즉시 주시 일체화 경찰 업무 기재에 의탁하고 군중의 리익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사건 처리 리념에 따라 형사 수사대대 기술 중대 민경들과 연동해 세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방문 조사와 감시

0: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경에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에 협조해 사건 해명에 단서를 제공할 것을 바랐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어와 조선어로 고대 식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소현 인사드립니다.
0: 친구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백거이의 부두꺼운 초승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시를 읊어볼까요?
1: 富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夕满别情。
2: 赋得古原草送别，白居易。离离原上草，一岁一枯荣。野火烧不尽，春风吹又生。远方秦古道，秦翠接荒城。又送王孙去，七七满别情。
0: 부득거운초송별무성한언덕위의불해마다한번씩피었다지지등불에타도없어지지않고봄바람부니다시사라지네아득히뻗은방촌은옛길을덮고햇살받은불빛옛성터에다있네또이같이그대를전송하자니우거진불에이별의정만가득하구나
1: 선생님제목에부득이라는단어가있는데요이는어떤뜻일까요
0: 네이시는백거이가과거시험때지은시랍니다고대에는지정되거나한정된시제를쓸때는시제목앞에부득이라는두글자를썼고이를부득체라고했습니다
1: 아제목이쓰여지고거기에맞춰서장문을쓰는것과같네요
2: 당시16세의백거이가뽑은제목이바로거원초승별이었어요그래서시험장에서부덕거원초승별이시를썼습니다백거이의이시는당시부덕체중의걸작이라고합니다
1: 6살이처럼멋진시를썼다니놀랍습니다백거이는태어나서7개월에이미글자를알았다고합니다참놀랍죠그의유머는아기백거이를안고늘방에있는병풍의쥐와무라는두글자를가리키면서읽어주었는데요뜻밖에도그는기억하였고누군가가물어보면정확하게글자를가리켰다고합니다이처럼백거이는총명했을뿐만아니라어려서부터열심히공부하여15-16세가되었을때시와문장의성과도이미상당히높았습니다
0: 네그래요당덕종종원천원의백거이는과거시험을통해서나라를위해봉사하려는려문을실현하려고장안해왔습니다당시진사과의모집인원이적었기에많은응시자들이자신의작품을모아서시험전에당시정계혹은문단에서명망이있는사람들에게보내서인정을받고지명도를높여과거에서의합격가능성을높이기를원했는데요백거이도예외가아니었습니다
2: 어느날백거이는자신의시작품을들고당시국사편찬과조성의

0: 중요근근 초골이 관장하던 저장당 고황을 찾아갔는데요. 식가의 유력자이고 문난의 지배사였던 고황을 만나기는 어려웠고 그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황은 백거이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얍잡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름이 백거이네. 그런데 어쩌지? 장안에 쌀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살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백거이는 말의 풍자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고황은 대충대충 백거이의 시를 펼쳐보다가 저도 모르게 백거이의 식구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산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0: 네, 저는 얼마 전에 강 옆에 산책을 나갔다가 물놀이가 날아서 강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오리들은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0: 봄이 되니 강물 온도도 같이 올랐나 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봄의 경치를 담은 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혜순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라는 시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0: 먼저 소식이 쓴 혜순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를 읽어보겠습니다.
2: 惠城 춘강 만경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迎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1: 자,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읊어볼까요? 혜순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순이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인 것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시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0: 춘강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순이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순이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혜순은 북근성 근경 사람으로 소나라 초기의 화승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북송 초기에 9명 숙녀가 심원으로 명서를 떨쳤는데 이 중에서 혜순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1: 네, 그의 온 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으며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과 들짐승을 더한 혜순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이름을 극찬하며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순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친구들, 과약허의 도화견문지에 혜순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면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은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혜순이 그린 춘강 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재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순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혜순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0: 두 사람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숙리의 요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죠. 원풍 8년, 즉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의 정신적 암호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수예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시은 간결한 별치로 생동한 능치는 이른 봄은 풍경을 그려내며 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 속 풍결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겠지요. 우리 친구들 시는 잘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에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한답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겠지요.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현심해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혜숙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혜숙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친구들이 시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친구들에게 상세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더는 버거의 다른 이름인데요. 봄의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소식은 혜숙의 그림에는 없는 이 버거를 언급하여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해서 그림에도 생동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버거를 떠올린 것을 보면 소식은 아주 상당한 미식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2: 회총, 춘장 완징,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1: 惠崇春江晚景 苏轼 竹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0: 혜숙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거떼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이 시를 한 구절씩 잘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구절입니다. 대나무 숲 넘어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라는 것은 참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나무와 복사꽃이라는 상반된 의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대나무는 군자의 기계, 복숭아는 또 세계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겠지요. 송대 문인들은 대나무로 자신을 비유했지만 소식은 화려한 복사꽃을 대나무 숲 너머에서 피어나게 함으로써 아량과 그리고 세속의 공존을 암시합니다. 이는 유배 생활을 겪은 후 그의 심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2: 그럼 가장 유명한 봄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는 단순한 사실 묘사인가요?
1: 여기엔 이중적 은유가 있어요. 표층은 오리가 수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지만 심층에는 실천에서 진리를 안다. 철학이 남겨있죠. 그는 오리를 통해 삶의
2: 몰입해야 시대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0: 후반부에서 친구들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싹 돋으니 바야흐로 버겄대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버거가 등장하는 건 주제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요.
2: 친구들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잘 읽는 친구들의 녹음을 선택하여 방송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친구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1: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3: 푼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南山街站 换23路 到武定桥站就是
5: 斜阳草树 寻常巷陌 人道寄农藏处 时时处处可怀古 是国家的幸运 人民的幸福 拥有文化遗产

0: 외자 허가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의 허가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포와 유전자 치료, 혁신 약품 등 신흥 분야로의 외자 기업의 진출을 집중 유도하고 전사슬 개방형 산업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중국만이 비로소 현대화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습금평 주석은 국제 공상업계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표하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 정책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 진출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외자 유치 대성으로서 강소성은 외자 진입, 연구개발, 유통, 협력 전사슬 봉사를 최적화하고 외자 인수합병, 지분투자, 리윤 재투자 등 다원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소성의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95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외자는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무청 외자처 류소회 처장은 우리는 2026년 전성 외자 안정, 우수화 촉진 행동을 전개하여 새 프로젝트 유치, 외자 수준 제고, 중점 프로젝트 보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외자 본부 육성 정책 수정을 조속히 가동하고 외자 연구개발센터 수입세 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아 상시화된 정부 기업 소통 기제를 완비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응용시장, 완비화된 산업 생태계, 풍부한 혁신 전경을 갖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광동성 심수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한 외자기업은 올해 들어 현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국지역 은홍방 총경리는 상반기까지 800여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는데 주로 심수는 물론 광역도시권 연구개발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무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혁신 생태의 상호 에너지 부여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은 제조 기지에서 혁신 원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설 외자 기업 수는 5.3% 증가했고 외자 유치 규모는 4,021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근 4,800개에 가까운 외자 기업이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외자의 고품질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호조세를 보이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쾌적화되는 양호한 추세에 입각하여 중국은 외자 유치의 새로운 우세를 한층 더 조성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무부 외자사 맹화정 사장은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봉사업이 융합화, 디지털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무하고 생산성 봉사업의 전문화, 고급화 확장을 촉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품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고급 인재의 도입을 편의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문 의리강 총리가 19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일과

0: 태도로 노바 대통령을 접근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일가도로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검 총조석은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중국 일가도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일가도로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를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광물자원, 경제무역,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되어 에콰도르 각 각축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노바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좋은 보시라고 표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한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광업, 기반시설,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호혜상생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랍니다. 오종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8월 19일 오전 북경에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무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에콰도르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 친선 교류를 강화하여 입법과 감독,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의 실무적 협력에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을 좋은 벗, 좋은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고 중국과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입법 기구 간의 상호 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소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시는 올바른 지도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점검,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이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학습 교양을 민생 혜택, 발전 촉진과 긴밀히 결합해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양에서 광동성 심수시는 초대 도시의 청년 집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청년들이 기술 향상과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갖는 수요를 중점에 두고 당과 군중 동사센터를 기반으로 공익성과 보편성을 갖춘 야간 학교를 조성해 기술 훈련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전구, 복전가도는 심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설문조사와 좌담, 교류 등의 조사 결과 현재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차별화된 학습 수요에 주목하여 현재에서 분층 분류에 따른 AI 과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로조 90회 개강하고 연인수로 6,100명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심수시민 진상은 자신은 늘 감을 잡지 못해 잘 헤매곤 했는데 우리에게 AI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이 전교된 이래 심수지 전역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문제반 168개를 점검 정비했으며 현재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수시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 정설련은 우리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행을 착실히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교육하며 민생의 필요를 묻는 자세를 견제, 고용, 소득

0: 보흉거리는 현재 대표적인 특색 관광거리입니다.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음과 기름 연기 등도 린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시장관리, 도시관리,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함께 꾸려 상인의 영업과 주민생활을 총괄 조정했으며 도로변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야시장 영업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승격 개선했으며 영업시간을 규범했습니다. 상인 료안원은 지금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교인이 전교된 이래 신강 생산건설 병탄 제8사 소카자시는 실질적인 민생사무 3,500여 건을 일체적으로 추진 처리했습니다. 신강 생산건설 병탄 제8사 소카자시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하옥구는 우리는 민생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신변의 관심을 받는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습교양의 성과를 대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인공지능 분야의 용어 토큰은 중국어로 사원이라 불립니다. 최근 광동성 최초의 토큰 경제 전용 금융 상품인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모델 호출로 발생하는 토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짜 돈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봅니다. 광주의 한 해외 AI 단편 드라마 제작 유통 전문 기업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량검은 회사의 가장 큰 운영 지출은 컴퓨팅 파워와 토큰의 호출 비용이라며 해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의 회수 기간은 8개월이 걸리지만 컴퓨팅 파워 구매 대금 등은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유동자금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또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덕분에 컴퓨팅 파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중국은행 광주 지점은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모델을 탈피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량과 소비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가치, 컴퓨팅 파워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토큰 정산액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기업에 최대 3년 최고 3천만 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광주 지점 부총경리 리류라는 토큰 대출의 핵심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 소비를 눈에 보이는 신용 근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류란 부총경리는 기존의 신용대출 모델이 매출과 담보물을 중시했다면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과 소비량, 토큰 정산액 등 업계 특성과 밀접한 핵심 요소를 신용대출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5개 기업에 약 2,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의 혁신 상품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변통 수석 경제학자이며 상해 금융발전연구실 집행주임인 동희묘는 컴퓨팅 파워 사용량과 같은 데이터가 은행 신용체계에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은행이 유형 자산 담보 중심에서 디지털 경영 데이터 중심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AI 산업 발전 법칙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동방성 달서현의 드넓은 초원 깊숙한 곳에서 울란광산의 한 현지 직원이 기자를 폐기된 우물가로 데려가 특별한 수호 활동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우물 안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우러는 암컷 독수리가 오랫동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목축업자였던 이 직원은 기자에게 암컷 독수리는 우리가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물가에 들러 새끼 독수리들이 무사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우물 하나가 새끼 독수리들의 보금자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현지 목민들이 이 초원을 함께 수호하고 있음을 증견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은 이 폐기된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중철 자원그룹이 몽골국에서 전액 출자한 신흥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산은 중국이 몽골에서 전액 출자한 단일 지하 광산입니다. 현재 몽골국 국토의 70% 이상이 다양한 수준의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과 축산업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생태 환경이 취약한 초원 지역에서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어떻게 평형시킬 것인지는 시급한 실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철자원 신흥회사의 집행리사 공명사는 최근 몇 년간 이 회사는 광산 주변 10여 개의 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몽골국 정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산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식생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회사는 루게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십 헥타르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미광회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과 충전 채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이 울란 광산에 도입되어 몽골 광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 선광 공장 구역에는 전면적인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물 사용의 폐쇄적 순환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선광 공장 공장장 근손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순환수입니다. 처리된 물은 미광 저장소에서 다시 선광 공장으로 이송되어 사용되고 사용이 끝난 물은 다시 미광 저장소로 돌아가는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광 저장소의 용량 압력을 줄이고 환경오염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울란광산 환경보호부의 공정사 맹허투라에 따르면 해당 광산은 몽골국 최초의 친환경 무폐기 충전 채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하 채굴 공동구역을 적시에 되메우는 관리를 통해 안전생산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집안 함몰과 식생 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명사는 더욱 중요한 점은

0: 현지 공동 건설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에 1,1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몽골국 국적 직원의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기업은 또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취업 통로가 확대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울란 광산 링근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 강치무거는 기자에게 그녀의 두 자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목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양털 깎기, 젖소 차규가 일상 업무였는데 울란 광산에 입사한 뒤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압력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울란 광산이 주최한 식수 록화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몽골국 림업국 오윤사나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복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는데 관련 성과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면서 몽골국과 중국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중책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신청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권륜산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남경대학살을 남경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세종국이 탄생한 후 당의 지도하에 인민군대는 또 조국을 보유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역대 반침략 투쟁과 재해 구조 등 어려움과 위험 부담에 봉착할 때마다 인민군대는 최전선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셋째, 항구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천갈래 강물을 물에 담고 백만 군대를 가슴에 품는 드넓은 안목으로 전투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전투력이 없을수록 공격당할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심각하게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전 세종국 창건 초기 미국을 위수로 한 이른바 유엔군이 무력으로 조선 내전에 개입하는 침략전쟁을 발동해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주왕은 항미원조 고가 미국의 결정을 단호히 내렸습니다. 장진호 전역에서 특급 여웅 양근사는 완수할 수 없는 임무는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으면 정복할 수 없는 적은 없다는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를 제기했습니다. 1950년 11월 하갈우리 남소고령 전투에서 양근사는 전우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냈습니다. 진지에 홀로 남은 상황에서 그는 5kg의 폭탄 가방을 메고 계승하는 하나의 정신적 유전자가 되었습니다.

0: 양쪽 사도는 일상 훈련에서 그 높은 책임감을 보여 몇 년째 집단군으로부터 강군 흥훈 선공전으로 포창받았습니다. 정보와 강군에 의해서 양군 사련은 이미 저런 성격의 선공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양군사의 전우였던 양덕성 고인이 수십 년 만에 연대를 찾은 정경을 담았습니다. 고병 양덕성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날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장비였습니다.
1: 너무 흥분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전우들과 생사리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연대 양동사동지도 희생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과학기술 강군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군사련의 무기장비는 승격과 신구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일찍 2002년 양군사련은 여단 개편을 통해 전군 최초의 경기계화 보병 부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양군사련은 단갑 보병에서 합성 보병으로 전환했습니다.
2: 저는 부위 1조 좌측, 2조 우측, 합차구 지정미치 접경할 것.
0: 연대는 고령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계승하며 실형 장비 운영 기능을 열심히

0: 변화하도록 장병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새로운 화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모으고 난제를 공략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끊임없는 자아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순간 진퇴하고 있습니다.
1: 노련장에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전투선언은 강조직에 대한 장엄한 서약이고 또한 어떤 임무와 어려움에 부딪히든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여음선언을 실천하면서 모든 고난을 제치고 승리를 받아오도록 연대 모든 강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오늘날 양변사료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지만 답장서 돌격하고 선두를 달리는 정신은 여전히 하나의 신념으로 우리내렸습니다. 여웅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양변사련 장병들은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강군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빛나는 업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강군은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강군에서 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근청 충석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 人民军队胜利走向胜利，彰显了革命纪律的伟大力量。人民军队素以纪律严明著称于世，自创建之日起。 革命的坚定性、政治的自觉性、纪律的严肃性结合起来，统一意志、统一指挥、统一行动，千军万马有令必行，有进必止，攻如猛虎，守如泰山。正是由于有了建立在高度政治觉悟基础上的革命纪律，将士们哪怕冻饿交加。 也不拿群众一针一线，哪怕烈火焚身，也岿然不动，直至付出生命；哪怕身陷绝境，也坚守站位，慷慨豁达。人民军队始终是高度团结统一的战斗集体，始终保持了强大的凝聚力和战斗力。
1: 방금 들으신 습근평 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관자, 입정에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륜산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2: 그렇했을 때 대부분 동학들이 도시에 남기로 했지만 아브라는 자신의 지원서를 내고 삼련으로 돌아와 민병 수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국경을 지켰다며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발밑에 딛고 선 땅이 모두 조국의 땅이라며 국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비준을 거쳐 여성 민병 분대를 창설한 후 아브라는 초대 분대장직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브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등을 열심히 배웠고 또 순찰 업무에 진력했습니다. 여성 민병 분대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이미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습니다. 곤륜산 순찰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이 가득한 황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게다가 유험히 도사리고 있는 얼음 강판,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순찰하던 중 대원 레즈 왕구리 다우티가 얼음 강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는 재빨리 대원을 구출한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서서 길을 열면서 대원들에게 자기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대원들은 10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의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농민 마우라 아이즈 마이티 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브라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즉시 응급 장비를 갖춘 후 대원들을 이끌고 빙상 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은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는 즉시 응급 처치를 한 뒤 로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결국 로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우라 아이즈는 목축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여성 민병 분대는 밤낮이 따로 없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민병 분대의 순찰 로정은 이미 5,000km, 순회 진료소는 무게로 4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 건강 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건륜 자매꽃, 사적 강연 6번, 민족 단결 등 각종 행사 20여 차례 개최한 여성 민병 분대 등 국경 최전선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짐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서류관은 전시 설명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일본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관이 7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해설문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남경대학살이라는 표수를 남경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관을 관리하는 나가사키시는 이 같은 변경은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과 주류, 교과서와 일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서 철중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른바 사건이 아닌 학살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유지인사들은 이번 조치는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사회의 또 한 번의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관은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중심지와 동남쪽으로 150m 상거했습니다. 제색 전시실에 위치한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대형연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 연년표에 12월 남경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고 밝히고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중을 검문하는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올해 67세인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리사장 사키야마 노보루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개관한 이 서류관은 개관 전부터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사키야마에 따르면 서류관의 취지는 남경대학살, 731 부대, 일본 침략군 위안부 등 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관 전 보수파 의원과 우익단체의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 시는 남경대학살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성에 진입하는 사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진보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원들은 남경성 진입 사진을 일본 침략군이 남경 시민을 학살지로 몰고 가는 영상의 캡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개관 후 일본 우익 세력이 거세게 반발하고 수백 대의 가두 선전차를 동원해 나가사키 시청과 원자탄 폭발 서류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에 결성된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은 서류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 시는 그에 관련 문자와 영상 자료를 서류관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익 세력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 대표 와타나베 마사미스 등이 서류관을 직접 찾아 관장에게 전시 중인 남경대학살 어구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계속해 나가사키 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키야마가 속한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등 20개 단체는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원자탄 폭발 전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남경대학살 표현을 유지할 것을 나가사키 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키야마는 나가사키 전 시장인 이토 이치오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 이치오는 나가사키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줄곧 호소해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나가사키 시는 서류관 운영 심의회의 전시갱신 설계안 중간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는 표현을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관련 조정은 즉각 여러 진보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올 2월 열린 서류관 운영심의회에서 한 일본 민간 대표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담화하는 전시는 세계의 미해를 얻기 어렵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시 정부 사이트의 서류관 전시 관련 의견함은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지탱한 시민제복을 선별해 게재했습니다. 현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남경사건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남경사건은 명백히 중미 정부의 선전이며 외국인과 학생 관객이 많기에 더 이상 역사적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 등등 터무니없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시 관련 부문은 남경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이라는 해설문을 갱신할 때 문부과학성이 심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련 표현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관 운영심의회가 전시갱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남경대학살 표현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와타나베 마사무스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발전위원회 리사장 후지타 다카카게는 우익 세력이 여러 가지 구실을 이용해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운영심의회에 침투했다고 까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경대학살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이자 일본 침략전쟁의 성격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종료 81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사키시가 서류관 전시갱신을 빌미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침략 성격을 부정하는 남경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나가사키시는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갱신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색 전시실의 변경폭이 가장 컸으며 한 벽면을 차지했던 일충 전쟁과 태평양 전쟁 연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전시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몇 안 되는 공공시설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마저 이렇게 함락된 것을 두고 사키야마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 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기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본 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제절 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0: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도.

0: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네, 오늘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방담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은 거시적 조

국정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과정에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경제체로서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시장과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작은 못이 아니라 넓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고 광풍 폭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광풍 폭우가 휘몰아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광풍 폭우는 작은 못을 뒤집어 엎을 수는 있어도 바다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광풍 폭우가 몰아쳐 지나가도 끄떡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밤하늘에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도 중국은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큰 힘을 들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순과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국 경제는 틀림없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궤도에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틀림없이 없이 전진 도상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틀림없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도시마다 그 나름의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강을 등지고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장애는 오랫동안 중국의 개방적 기풍을 선도해 과학기술 혁신판을 개설하고 등록체제 시범을 실시하며 상해국제금융센터와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할 것입니다. 셋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지지하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승격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발전 리념을 적극 실행하고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며 더욱 높은 기점에서의 개혁 심화와 더욱 높은 차원에서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건설, 경진기 협동 발전, 인류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 다닙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보.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맹용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요한나 슈피디가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쓴 작품입니다.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디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은 하이디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안 돼, 하이디. 사람은 누구나 글을 배워야 돼. 선생님은 남자분이지만 매우 친절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때 로텐마이어가 돌아왔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아이가 왔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제반 스티안과 토이네트에게 화풀이를 했기 때문에 로텐마이어의 기분은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자 제바스티안이 클라라의 휠체어를 밀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디는 제바스티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제바스티안이 묻습니다. 내 얼굴이 이상한가요? 아저씨는 피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이디의 말에 로텐마이어는 성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타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게 아니야.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드문드문 앉자 제바스티안이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하이디는 자기 앞에 놓인 흰 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가져도 돼요? 하이디가 물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텐마이어를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로텐마이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세바스티안은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손에 들고 있는 접시가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접시는 그 위에 내려놓고 물러가세요. 로텐마이어는 하이디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디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식사나 그 밖의 예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인들을 상대하는 법, 아가씨를 부르는 법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번 시작한 로텐마이어의 잔소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인에게는 함부로 말을 거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인을 부를 때에는 이것 봐요라든가 당신 또는 터이네테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이디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몹시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델하이드, 알았지? 잘 기억해도? 로텐마이어가 말을 끝냈을 때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이미 잠들었어요. 클라라는 지금까지 식사 시간이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로텐마이어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바스티안과 토이네테는 잠든 하이디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로텐마이어의 신경제. 이튿날 아침 하이디는 아주 커다랗고 폭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여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긴 커튼이 늘어져 있는 넓은 방에는 꽃무늬 소파와 둥근 탁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세면대도 있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하이디는 자기가 클라라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텐마이어가 늘어놓던 잔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하이디는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을 보기 위해서 재빨리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들은 모두 너무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이디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디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토이네트가 얼굴을 내밀며 말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클라라는 벌써 일어나 기다리고 있다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하이디를 보고 반갑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하이디. 클라라는 오늘도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럭저럭 무사히 끝났습니다. 공부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이디는 클라라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치히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인옥입니다. 네, 가끔은요,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해서 어딘가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든 생물처럼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이 울적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시작된 우울함은 또 다른 우울을 낳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언젠가 우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그 감정선이 너무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것 또한 네, 지금 나의 문제이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유 가수의 노래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한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고민의 주제는요,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어 갑니다.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까지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시간도 너무 많습니다. 네, 참 이 구절을 들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자 했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는지, 네,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꾸준히 해왔다면요. 그저 멋진 사진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그 일기가 쌓여서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당신이 쓴 글을 읽을 것이고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 그게 글이거나 운동이거나 혹은 공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진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먼 훗날 당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네, 미치도록 좋아하는 동시에 탁월하게 잘하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멍하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일부러 시간을 의미 없게 써버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느라 눈을 마주칠 기회를 포기하고, 또 멋진 풍경을 봐도 카메라로 그 풍경을 찍기에 바쁠 뿐 그 자리에서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은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뷰파인더에 들어간 세상만큼만, 딱 그만큼만 볼 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을 눈여겨보고, 네, 여러 가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도 보시고요.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네, 분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거든요. 누군가는 나무보다 큰 숲을 보라 하지만 나무 밑에 풀은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내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숲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초라한 조연 같아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조연 없는 주인공은 쓸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소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소함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숲이 되었다고 그 숲을 이루고 만들어주는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은 채 말입니다. 네, 분명 그들도 잡초일 때가 있었고 또 어린 묘목일 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삼 가수의 노래입니다. 작은 날의 행복.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함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우편함 속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하나씩 풀어내야 우편함 속 어딘가에 공감이라는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김송림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나만의 눈사람.

흘려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게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비워진 공간에 행복한 기억들을 채울 수 있게 말입니다. 네, 혹시라도 남은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공감도 자리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좋은 기억들을 나의 이 우편함 속에 채워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대 가는 길에.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会害怕，怕戳破最后的结痂，只能用时间包扎。想念会在每夜精准的复杂。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盈利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

煮咖啡，想落地的大雁自己往南边飞，要忙买翁，人生还不会再为谁挑动，可笑可笑可笑吗？

0: 星期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就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什么笑容，不说话时我经常放空。

0: 现在是凌晨四点半，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人不定干，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